0: wu chui su su nyam le yang, chui gen nam la di ni, tekpa chimbo la yang daba shubwa, tekpa chimbo, ime, tekpa chimbo la yang daba, tekpa cho la yang daba yin, tekpa chimbo ime, yang daba shubwa yin, tekpa cho la yin, tekpa chimbo la yang daba shubwa. E jik da sem jen nam ki tuan, jang ju semba, it sem jen nam tuan daga yinbur, tuan dang. E jik tekpa pul du chimba, la yang daba shubwa, sem jen nam, tekpa pul du chimba yin, tekpa jie maam nam, yin du ki tekpa, rangi yi tekpa, te jing yi tekpa, tekpa chimba niyang jika ayda, yar maam ti riba tzi kho yung nam, yag bula, 이지 냥고 태보 냥고 태보 풀도 치바 태보 냥고 태보 작다 냥고 지 풀도 치바 냥고 태보 작다 지 시에 이야 냠네 야건고 이지 이제 상나게가 자주 세바 이메다 슈비 셈제 남기 된기 이지 남도 나가 디시 셈바 남시 이지 수고 모르니 추소 수고나 강다 추게 남란디 디 렘바당 다우 두블블 렘바당 짐바당 샤와다 로바당 군슈바 제바당 샤달라
1: 家乡人都不知道，都听不听到你这些被看见，到处都学习被，咋听你们就听你，只能听你们就听，不听你们，因为别是，也就把我确凿就被那个龙文的这，那个龙文的就被，对那个有人都抢完的，也就被，那是龙文的，等到把刚把什么，还告诉杨文的，也就等到以前那些，家乡人都不知道，都听不，以前什么些人就，家乡人的那自己的等到直接被也是就提。 在提醒那些些那些松懈些松懈、不理解些套件，可能也些都，以及他，然后都听不听到呢？提醒些别的，提醒些不当些，以及一些些坚持，我把些不是坚决不如你的，他比我那张的去来个家庭的亚都，你也他坚决不提醒些别坚决些你的，上届些些都不如你，一些我没得一些坚持些，甚至的他，他们今年虽然就碰不到，都没把他点么就如你的，确实跟你年根。
0: 刚不记得我多久，说那碰不，说那忙的啥碰不你那忙不上，但都忙不接就帮都没不，我怎么的啥都没下没得有，而且他帮都没把他点么久，说那就碰不三几米脚，但别说那，我怎么的农民人家当三楼当，人家阔没得有三几米脚，从不没把下面人，叫下面人别别怎么别弄没得有，别别看的干啥么弄，别些别你们叫下面么弄，从不没把。 那就小都没吧，你那说那一整天能不能让俺当时，差不多的地活路那小了呢，差地我都提前没，已经地都没么弄，小都没吧。刚刚的那一整天能不能也菜没吧，菜么弄，因为我前面那菜没吧的，点不了有的我都说那他们都不如你，整天的他们这里我也讲究差不了多少几多年的，我都被到处去。 像我的老板呢，就被现在了，现在不加些人都断，就被让断的，还告诉也跟把些甚至提到他们这一把就各自的数年呢，就用说我一讲究，差不了头发就了，你的，我一踏出上街讲究各方的农民，一直打别，你告诉我一直打，苦了你告诉，两年我都提打，比苦得都不如你的，上街打，吃了你告诉我。 上街吃吃了人是没，甚至用说新疆上街各方先嘛，甚至先他们这上街各方啊，讲究过好有几单，上街吃了也，要不他上街是被吃了，是的，养小的用我到的，比苦我到的，那他怕那个是不只是，就别头过去呀呀，好不就吃嘛，怕苦就不只是苦都没得，因为我到吃不你那他不帮也没不帮这一 이 코롱야오 오도디 이모다 차발라 토벌기 토벌니 뿜방세 이야 코롱 오도디 이모로 니다 코롱야오 오도디가 이제 상계시 양쇼가 이듭니다 아당 코르디노위는 코르지 지금 랑티시 부인의 지 리우노무 이제 미샨미티시 할람 프레 코로이네 지금 다 양쇼가 이듭니다 오도니 이모 인예다 상계 차례 지다 아당시 차로 슈소 오도디닝 이제 다 상계 코르지 다 아당시 뇸 야지 상계시
1: 세티다 투 양쇼 오도디기 오도디 낭도무다 자주 차벌라 토바 규로 디지실 시에나 김즈 시토 인년아 랍졸 샘제 맵발라 맵발남기 추기 남자니 녀버 미니디 다도 다와남기 마이 샘제도 다와남기 마이 소도 다와남기 마이 가서도 다와남기 녀바다 랑와다 소와다 로바다 군추바 제 미니디 디니 네메비치로 우니 우따 지인년에 샘만 나시 약마디 동만이기 된다 하고요건 이지 동문이 추 냠린 약간 이바지기다 상기 우체 도지주 돈다지 하고 있대유닝 상기에고다 변함 쿠르지다 나다 뇨미야지 불랑야오 모도티 인마도지레 샤마 에메 샘제 메발라 메바 이메다 멤바이네 랑티 이직 달바 탑규 돈다가 삼통오 이메다 랑둔 삼통수관 이직다 나도 주바 징간 랑신이 주바 노브르 삼수관

다야 이메다 대다 장화를 교리니 디고바 장야 다리듬 규디 상계기 장축장 토바기 이제 마찻 이제 디고 장호 쯤세 마찻 이제 이제 디베 동문이 도비 시람님 아직다 장주 쌤난 고미야 아직다 상계 고방지 타방이도 장주견 토바기 랍저로 네 엄버시데 네 이제 네 주바지 네 지무지신 디메다 이시기 젠스 이제 엄버시데 네 근두르니 가야근두니나 원진노메다 근두르니 데비디 꽤바 장매배야 시 장매바나 디제시바다 좀 양도버서 무슨게 말매지 영아로야 시 영아로나 상제 제와 차지 붐자 제주 저시다 중화 네 녜버제디 마녜버 마제네 투용어 마제디 라브줄 라브줄 상제 좀내데 데다 네 녜버 제네 투용어 마제바 가이바다 치미디 나게 타머 규바나 더디디 대바다니 치미디 나게 타마 교바나 도디디 렘바다 디와다 짐바다 창와다 로바나 군주바 제바디다 강이바 레 라브조 소놈지 풍부 딜라 소놈지 풍부 아메 게이차야 예버미조 똥지 차다 봄지 차다 장당 체다 장와다 빼다 다다 규리암 미제도 니 다우조 다도지 파인 대샤미디 나도미 다가야 니나 라조네 응어버시디 네이다 겐두르니 가야 니나 나나 그시야오 강보다더니 켄두르뇽다 데비디 깨바 장매바야 깨바 장매바 시 장매바 이지게 나 장매바나 디지시바 다주마 양다보소베 상게 마르메제기 마르메제기 피부노메 이디메르데 베나시 취망 휴수니에데 나 베메오레 이지고 나 마르메제기 나르 양치엔가르 이지고 나고 나지 상게 제와 차티 붐자 이메다 상게 제와 차티 니나다 하다 야동티 붐 동규르 사야 제와 니에드면 제와 차치 제와의 망부 붐자 제와 붐자 망부시 에지 계주 저시 다 중어에 저시 다 중위다 그랑게디 시드메 오스 다우스가다 장내 중지 담바 시드메 직내야 중지 담바 거기 놓는다 직주자 동치 붐사야 동규 제와 사야 잠 달이냐 우디야 장가 망부 거기 놓는 이지 그랑게 짓다 모두 다 병놈이 대다 중위 내 툭예 버치더니 상제 바 지상 심의 배차니 최부푸 고라야 셰브지슈야 베르투 니오디 야고니 마녜바 마제베 마제니 이바투 베 팜다소니 이지투 메녜우 자원이네 마요 투 오메 투 용어 마제데 투 팜다소 마야고 마제데 랍조 산제 쫌데데 데다 네 녜버제네다 산제 유제나마 에지나 마음티가 집에 산제 마음님의 집에 차체부 소사 집장야 쉐슈 야고소지 모도디 오노메오레 랍조르니 산제 쫌데데 네, 네, 바로 제네니 이바지 강보지 투 녜요티 소섭지 피메 소섭지 피 셰브지 슈메 셰브지 슈 이지 미루까송 지주비야야 투 네, 바로 제네 투 집에 용왕인 투 팜다소 마야오 메 용왕 마제바 강이바당 투 팜다소 마야오 가이노 진행 다 이지 개워티 이 작보다 개워티 빠도 메버리 사귀메 강이바당 심이 아기 담을 규반한데 이지 말을데 말말게 보제 뒤주 마다 나제바 차 죽는 타마 나제바 타마 딱점진비 리우 모두 티가 엉망하게 타마 교바나 도디디 우추여서 아직다 라도 렘바당 이제 지바당 냠수 렘바가 그네 그 냠수 렘바당 이 냠수 렘바가 컨디션이메 렘바 냐오지 냠수 렘바당 아직 지바당 이길 지바당 로라 지바당 아직 창와 라베 창와당 대 약보야야 냠수 렘바 컨니 아직 로바당 나시마 로고니 된다 군추벌 제바 간이발레 가인발레 이바치낭 이진 요르디야 상제 이직나 상제 제와 차디 붐다 도만나시 투 녜버 제버니 투 마녜버 마제바 게와티야 이지 슈크다베 나제 타마가 다베시 우찌지베 냠슬롱오니 브리우니 짐바다 차와다 로바 군주바 제바 가인발레 라조 소나기 붐보 딜라 소나기 붐보 나메 게이 차야 녜버 미비 상제 붐다 도마 제와 이지야 상제 마르메 제레 챙아르기 마르메 제 상제 이직베 제와 차데 붐라 도마시 투니 차체버푸 에베 셰브지 슈수 쏘남레 지 우주다 도지 소크로고 도지 소베 냠레 야고 이지 짐바 샹와 로바 이바시메다 야오 구지 바 파인지 이지 쏘나이 부모 나버지다 이메 나메이나 나버지 상제 제와 차데 붐라 도마시 직다야 차체버푸 유지디메 이직 레 다도 우주 다데 도지 쳬버서 클로고니 짐바다 창와다 로바 이바지 야고지 이직 개이 차야 녀버미도 이직 답에 갸디 수리야 말이 임무로 영어도 임 개이 차야 녀버 똥디 수리야 말이 똥지 차야 붐기 차당니 붐기 수리야 말이
장당이 그런 것

지구네 그런가 세직 술디래 말이임 차디야고는 차직 차시쯤디래 말이임 그런가 디야고는 그런가 직 술쯤디라임 빼디야고이는 백백 차디 빼 빼낭 백합제가 얼마디임 아직 도시체 오직 다 규량 미수인에도 규량 미수도 냐보다 도시체 바꾸지 냠리야마고 오직 다 쇠남고 육 차시쯤디라 말이임 규량 미수도 냐보다 남학 상계 제와 차제 분다 도마샤 상계시 최부 부원이 예벌 제반이 투판벌마 제박 개워지닝 다데 도지 제부 클로우 고닝 돈다 삼무통오닝 이게브리오 창오 개워지 네이 두루이나 이제 곧 나부지기 할람디래야 백 술짐디래야 모유무루 영원하던 돈다가 라주 갈데 디시 리기봄 리기봄 강다 수연함 선능이 풍부 지니 라도 짐바규마 리기봄 리기봄 대다기 선능이 풍부 네 죄나 샘제나 뉴뉴브르기 샘 투벌규로 네 오조 라지얼 갈디 디세니 그지다 네 도시오소베나 도시집이 쇼소 집에 집에 렘바나 지바나 짐바나 샤와나 로바나 군주베 제바

0: 다 르덴도 촐라마 땅진에 아니 네땅 세간데지나 네세군도 아니 님보다 렘바치그리스 님보다 렘바치히그리스 노트 다텐데 임바데 아니 주젤라메 나네타다네 탄데 타반데베게 아니 상마게 아니 디장 제 라린타바레스 장선도 따뜻송은
1: 니세군도 님보 렘바레 주젤라메 냠란 디다지 타데키 양디시 장철로 예송은 얻은 다데가다고 닝부 우측은 달바키니 저서 미글리딘 소데샤모 노동고디 이누지 지당 가다고 미글리니오치양 나당시 탑렌디시가 무눔불 미글리지랑 데샤모 탑고디니 동고디 임부 it means a mic leading ning ji ge da da talwa ke ning chwa chu sa nga dang ta da mic leading chu te sa mo no tong go de ning tap go de ning bu um jin di im bu ya bu u chu bu ning bu de tong zo je che nga dang ba na ga prang ning bu chi nyin sin mo no ta be chu ge ning bu ji nga dang long wo sum bu i chu gon de chi sin lam si ya i chu gon ta nyin sin mo no ta be chu ge ning bu ji lembe lo chi gyun ma cha do ya nyam su len do bu i ngo do ta de lo mong adang ba na si ya ta be chu ge ning bu ji nga dang len te u di nga dang ya ko sum bu
0: ta de ne de nga ran so ni che kun de ning bu ni ba gi le do ta ning bu de kan de se len gu re sa na se dang nga ra so chung su na ani yong lu chung bu la tu sang gong sung jie ne ani de yi duan da de ani so su ge hi ba jie gang hi ba de ani so su ju to la zui xia ne nang sen len ba de la ani ning bo len ba ge se no de le go ta ke si nga ra so yong lu chung bu la tu sang gong su xie bo xiu chung bu ge jie ma tu ne gang dang nga ra so nang xu ge to ni tu ye de ta ke chung bu re tu bi ge duan da la so su gang tu tu san na tang san na tang bi ge duan da de ane soso joto le jane ane lalen te sana mundu nansu lenpa tere ta tende je je tu na ane ngaran so mili tawa je dan joba cho sanye ki lu den de taba de ta tago choba je dan ta ningbo lenpa azi no wate gungo re esi
1: nyinze kondo ningbo lenpa kwe ningbo silo nina ta ningbo ngoto tunda ngwene tasi ningbo di ngatang si nyamsi lenko su nyerum ichi kon ningbo di silo nina zo zo shung chenpo ka 퇴바 삼바야 럽중야 이치군 흉치부 퇴삼부 퇴버린 삼바야 복 돈다치 인스모노 즉 냠린이야 걸어오지래 인부치 이쪽은 인부 이치군 흉치부가 퇴버던 삼바 움진욱의 육 말아서 있는 양 강들 담배 취기 인부지 취고 돈다치 나다나다 딴 거 있던 볼 간벌이나 취고 돈벌 취 돈나 빠지나 투소리야 토속시제 즉 아고사 이쪽은 가슴디 수소랑라시 냠는 약대요디 네바라 도축다 나 아상제 박시고 돈다지 할림 까노지 랑시 즉 냠는 약대우 냠는 야유치 닝부지 우쪽은디 야고소디 오야 임불
0: 탄텐데이디 탄당 아랑소 네세군데 닝보 렌바 귀선 탄 닝보 렌당데야 마노조 용루르 투상치네 디 된다데 강히바데 소소르 조토샤와데 다데이바지 다 대단 전에 아니 알아서 대리니 수대 단님만 카시이시라 아니 자초나 레칭부 장가라마 장가바 준비기 숭 콘라 아니 알아서 튜송 다 공소사나모도 튜비 된다 상 상비 된다 아니 야양 제바체가 다 공바체바 다 된대지 다 뒤서지 차도레스 대배가 상버레스 하고 그래서
1: 다 나타고 닝부치 담배 쉬기 닝부치 나다지에 지금 취고 돈다치랑시 취고 선불 토속 수지 테베 돈 삼비 돈지 귀 심극이 자려야 세마 삼동가 노디 심디가 귀야 자려야 그 선불 이시 앞에 나다지에 마당 심기가 제주 돈당문에지 취지 나 간호야 그 선불 퇴고 선불 야벌에 독지 우중마라 퇴주고 돈다고 흉침부지 비지지 실로니네 자주 남기는 번야가 심불 자주 남기는 번요 마당 플랑카시에디가 마라 숭야 년야 오야의 육임불 어쪽은 자주 남기는 바지 토스 토속시지 우죽 돈다지 심만이야 귀가 자대오리 야고 선불 어쪽은 자주 남기는 바지 마당시 년죽라 수치는 퇴죽라 수치장 대자문어 깨워삼대 임불
0: 다텐데이디 안정글람마

0: 송유고 참고를 남아 정업어 침무시 말을 송유고 장주를 남기지 못해 오지 말을 송유기 인물 장주를 남기지 못해 오지 말을 송불에 즉 년간 내 샷간 내가고 군농재당년에 삼루통낭지 대자문어디 두수어디 넘을 대자문어 개템디 넘을 야부로 년간 넘어낭인의 삼루통낭 군농재당치딩 말을 순간 남행원의 군농 삼루통낭지 대자문어 개템디 성도야 인물
1: 땅 알아서 수지 닝예 중위니 아니 알아서 꼬로코당다 네비 카톨로 산나당당데 아니 간데스 체계레에서나 아니 알아서 쇼바야라니 수대인난다 소소니 순치슈니 단조 공구야난다 꼬로데 간데지 쿠그르잖아 아니 나티리 라레 쳔보슈에데 아니 로아 신제 탕제 아니 산지지 공보타엘 쳇도 아니 나자조 라레 쳔보스네 ane sangji ba chene de ne roa ten du gi san san tang ano so ko lo sambo ten de chi chi ne mu ba yin na da ya la ne su de ne ko lo sambo ten de chi chi ne che ge de ke chen bo re s
0: ta chang ju lang ji ren ba ma shi nyan ngan de ko nyan ge lo mi ngue ne jang sam lo thong na ji gam jin de ko so ni ne na ling chi mak su ro ra so ni ta de wu zu su gu ya chi chi nyan ne ko sam lo ga prang sam lo si dong wo so ni ne ta de shi ge sim jen tam ji don da ga 내 장주 남기신 분 남아답디 취디 쉬야 내 심지 탐직던다 남아답디 야 유삼야 삼로 우측은 남다디 로티아 축취년 것수 삼로 우측은 이 걸고수 대체 한번 놓게 됨디 쇼넘을
1: 땅 안에서 꼬놈 던데지 쿠체디 장주 남기신 분 세 힘이 걸리나요 알랑 안에서 나래 챔보는 수하나 예진 뇌지제 순다 자와 뒤히 순 뒤히 두단 땜바즈나 따때 Sumana yitin talan tegores.
0: Tauzong ya chi rayang atang shitia da chi yanuk nekap cheyang. Nuki kunsum yakan number, uchun sum to marapang. Tingin atang shi ching yiko, tingin tok, tushi tuk yakan de groti number. Each grotching, atang shi yako so grotching, samlotong so grotching, atang shi samlotong majo, kunsum to pangya, Egyptovaya, yachimunuchi, yachim atang chi yangosu, get him the young number.
1: 当 阿拉 说 虐 就 见 送 的 看 到 的 时候 呢 你 虐 卡 不 过 虐 芝麻 鸡 虐 蛇 丢 啊 是 呢 我 得 送 的 也 是 别 得 送 的 下 个 月 的 也 是
0: 当 阿当 过 虐 就 见 送 你 我 就 是 你 我 呢 虐 卡 不 过 虐 蛇 丢 啊 虐 芝麻 鸡 你 去 过 做 阿当 别 给 过 呢 我 也 是 懂 不
1: 当 虐 蛇 丢 啊 当 阿拉 说 别 难 了 过 的 别 想 别 难 阿拉 说 虐 多 给 舍 给 虐 的那么卡布瓦下边人呢？得讲了，出个车路边人呢，出到农路跟主要要买的瓦斯，别在那些在那阿郎说绿的，那你送去学校来的，新的，那你送去搞了送个多，搞了些个多，得了新嘛的在呢，那你新的吃了将将快的边人呢，那你得你学对不的，把你卡布不的基本抢了个的意思的。
0: Dan ni kapu pun ya uci, datang datang not mar kapu ya cukup pisit tu gimur, not cie kapu ya cik ini yang cie datang sayuk cami si doa ina yang, not ning cie kene miri tu meda pen, not kapu ya ya tu doa besya, ijo tu minu tu ya cie cie yang gua sembulun ya gim, uci tunda ga suru jerbule, datang sumi cie lup cie sumi cie uzo datang cie nang mesu sunom sindare, datang semju Rimuchi se Uzumara si Sundu inam, Gasundu inam, Ije Mayanoya, Samlu Ichoga Motongoya, Sim Shanma Ying ya, Tonda Tira Ransi Hawat Medu, Simji Shanma Ying Zuji, Tonda Ichim, Uchogundi Minoya, Tadanaji, Not Kapu Pumoto Minoya, Chuk, Simju, Tamuji, Nia, Si Sundu inam, Uchogundi, Yangosu, Imbru, Yisung, Timber.
1: Tan Ne Motanga said to Maraso, Kala Lusa, Nye De, Teno Lola, Sama Masaja, Sopa Yana. Dinola kala lupa ina kala do soso saloya da tunloya da chaga marwa pe tena ye chene mara so sunchi shubi katula lude sunchi shosana de yor de seno lola ane mela chenjo ya mela tado sa ya tindigi nyomo tun sungo de chene de de ba ina ane soso chishu ya de ane soso la pema tonga chara gore yes di kala de pema tonga ichiba yes ote
0: dan ne dimachen ngodo mya ga ya ne dimachen ngodo di mino ya ya chinga dang nyan go sum yo chene dimachen ya gon chi de nga dang top che ina si na se yu go not ning che chok pon ning u juk chok pak ri la noi na i ne je nga da sa me thong me si di lo wi ne i ne che chok pon di de ga klui lang ga ya

0: 음진디 저거 임부를 이 저거는 이누지야 저것도 뭐 상인데 마 야가도 다 기버도 마운티시 누가 말 단유고 지진 전에 양고로 남도 이누지 내가 무슨 지도 이누지 와야 숭이와도 뭐 신들의 나 당시 동원 남부지 결혼기 남부야 펩소디 와야 남부
1: 다 근데 이게 안 와서 장가라마 장가바 전부 콩 투석이 여대 아니 안 와서 메 도메게 다 장가게 유선 다 룸바 되노라 아니 퉁머리스 다 디디 콩게 라마 담보데 아니 센달라 추저 된루르치스나 다 디슈거레 아니 추저 된루르치게 니마치로 코노게 시마노노라 아니 주진 잠베양 무스펜 다 로지마 아니 나 룸바 디게 풍라 웅귀 아니 저랑게 나 답어야고 저그다스나 딘데게 아니 시마노노라 추저 된루르치게 시마노노라 딘데지 중요레스
0: 타이치앙 베치고 정말로 중화 보신 보지 말아 나다 충미지면에 유임도 없이 가진 요이나 도메 중과 일녀지 뭐나 어야 충미야 어야 나옴부 오직 이제 충미야 변하실 라마치 변에 대해서만 마음이 너무 신들에 라마나다치 취재 등급을 지니 간시 변하 라마나다 하고 다시 어야 형소도 임부 취재 등급을 지니시 미브리나 즉 지진 전배에 곧 남도 음진디 표야 지구 다 슈브 로제 니나네 메타 동주 야벌레 지구 이나시 다 남다야 다야 고스쇼냐 오야 미브리나 오야 당오디 임부
1: 다 덴데 이데 취제 덴루데 싱게 냥랑 덴데 지 중디 니세오데 다 덴냥랑 데 켄자 양세 보신도 덴네 아니 코노게 냥랑 타이 디디 냥랑 노노르 디센 덴데 지 가능아 오 레기니세디 다 디세다 차창 까네 다 덴데 지네 아니 나네 다 로지마라 아니 디세 디시송체네 아니 제푸드 진도디 아니 디디 지라마 장가보 정보 다 퉁니 충충다지 다 드네지 차디어레스
0: 다 이샹지 체제 드르브진지시 미르나 치고야 동치야 저 미르지 드샤마노 친자디 바야 라에 삼야시 러슈부체 디스 음진디가 치고 베킹에 어야 낭야 대샤마노 견자디 자에서 뭐야 딱지야 버리 이중 로슈부 변함 뒤짓 말 낭이 뒤짓지 시고 벌써 엄진 브리우디야 야 시고 변하는 매 어디 어야 임부
1: 근데 이제 뒤 뒤슬라는 코로 지라마 장가바 전부 그유 다 희자 출레거로와 뭐 콩게 낭나야 아니 바바 두제 전부 변는 소소소볼 팀웨한다 아니 나나서 자나도지 딘디기 자세 도지 방내는 소소를 티고에다 보던 레기는 따다스만 되는 몸보 주는 다 간단 되는 지저지 되는 뜻이간 되디 아니 보고데 따다스만 연주 다 된지 차려레스
0: 시작벌레지 이쪽은 다 뒤저치 시어 저만나 뭐 중앙 버치 먹고 윤 신사 아치에는 무슈든불 베나시니 예 뒤저 이쪽은 제 미브리나 지고 차나도 지고 작전 돌지 쪽 베낭시 지울 말아 팀묵은 진 동야 이르디네 자자 차나도 주 넘조 이노닝 식그리스미지디게 넘조 이노시 에세피아 쇼야 오야 넘버
1: 따든데 이디 따치제 덴루데시 디디 따포고드 만다와지 요바다 시네 따 충충이디 단다 로송바데 아니 덴데 진 샤샤레스
0: 어 치제 덴루브진시 부즈시 티블레 식 미다와디 노베시 아페나세 믹시고 도메 숨삭다 오야세 야 부즈 비나세 오야 사니야 니우므
1: 따 로송기 지라 아니 치제 덴루데시 아니 페네 아니 콩 지르모치게 파만니라 따따 부구데 나라 테로치스 따따 호레스 데 호레테 따부구 파만데게 부구테 마테 몽보춘 단다 취제르체테누 부구데 테게 체도 콩랑 라랑게 따 라이나 바이나 치어 데 콩바 차창조지 모도 라랑게 지차라 차성테네 아니 부구데 르헤다 버치 오테데 중요레스
0: 이제 시름치 이쪽은 다 부자부르노도 야 파만에 그가 또면 숨니야 즉 또면 숨기북 슈제 주제 드르브린지시 즉 시름치 파만에 이님의 그이야 즉 우즈 부자주 즉 니시에 다 시에티잉에 즉 엄중야 그이야 이시 부자주 마다 배낭시에 비육니 레육 텁시가 배낭 라우랑치에 바 엄중이라 레멘 보도디 마도 샨마 균을 빠지 감상 부지치 중추지 드르브지 비나시 레이토 나가 제르무지고 파마네시 주 음진디비야 주르롱 되어야 임불
1: 따드네 인디 골로 수니 수데 골로 주도 파데 아니 인도메게 예라타 주제데 주 주제 된도르 치기 단들라 아니 슈쇼고톤 달라 조진네 텐데지 슈네 대바트 지레스 지레
0: 이주고 골로 수무게야 야 치고 주제 드르브지 시스로 로티아 공도 지그루가 싹디 춘제 드르브지 비나 왕랑이 야 치고야 주 엘레피아 오야 시우디 브르